때문에 조금 낮게 있어야 우주 버스터를 쓰서 내가 낮에서 무선이 강하게 가만히 있어서 그 뒤에서 다 바이든 나라 아리꾼들이 가 있으면 아니 뚝기고

0: 그런 감이 지야니야타고 루토 하타우나 쿠테틱 파 라스모티 카나 진다고 소니스토카 자라고 파오바다 게스 카바 핀토 다다니 카레테 프로그램 디바나 산나 컴퍼니 에진 사이타스 프로그램 지지 하토우나 체티크스 소니스토카 바나 샤바다 스니크 데스 카카 바쇼도 익세토나 카라고 디바 사틴 디트로스 레놀루션 그사이 마카로 아브라 프로포시도라기 투나나 니르마토나게 스타니 토코 프로그램으로 토타야니
1: Αμφιβάλλω ότι η Ελλάδα θα πρέπει να

0: 맞습니다.
1: 왜냐하면 사람이 안정을 빚는 때문에 조금 더 나는 완전히 돌아가겠군요. 그런 사람들이 낮게 빚에 돌아가겠군요. 왜냐 이만큼 사람이 가끔은 오히려 조심하거나 아니 대학원만 있었거나 아니 빚는 법사들에서 빚을 빌어야겠니 오늘 그런데 기계 경험에 서니까 소개장 사람은 가르치는 것도 아니라 양도하는 사람이 내리어졌다.
0: Thank you.

0: 아니, 또 가만히 들어볼까요? 다음 국가로까지 서둘이 그렇게 나누지 소상 기술이죠. 소상범이 세간 하루 하여 불가가 평가 소가리고 소상가리니 볼티라시 전의 토다리 선대 그러므로 벌러스 포스를 풀어 가만 청문에 가서 어리바리 수거리 또는 예라구리 싹섭지 펄풀 사이 펄포스를 풀어 가난해 버터 하나 더블 서버라인 프로 하나 상상을 비밀을 삼아 빛을 빠르다 하리
1: 레디오 바바의 펜타스와 가르마 스와스티 가르마의 골디아스의 전기타 다리 선택
2: 사장님 선물투 어?
3: 사장님?
2: 장비 어떻게 잘하세요? 개집안 좀 조금은 사야겠지
3: 가정 가정 계속 가방 먹으리라
2: Kita baru mula sama-sama berlatih. Apa yang kita baru mula sama-sama berlatih? Baru jalan masing-masing. Semua yang

0: 그래도
1: 미국으로 가요? 어느 대학에서?
0: 저는 서울 대학교 보다 마스크 먼저 거의 애틀게 볼 필요가 많이 사네.
1: 이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있나? 그럼 왜 저는 이제 봐야 되나?
0: 그래서 국산도 그래 좋게 먼저. 앞서 두 사람이 길을 말했더니 언뜻